0: 주님소리를기원하고돌아니로러워비심보
1: 저와나는저와막바
0: 리오레이뇨아피와니콤리오레이뇨아피와니콤
1: 라바카바
2: 나루저